0: 너도 운동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I'm not my savior 내 그럴 와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 그래 답을 찾은 로버 난 노저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.
1: Súbete al carro.
2: Súbete al carro.
1: Somos tu copiloto.
3: En todas partes.
1: En todas partes. Ponte Exa FM 100.3 1118.